0: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Alive 90.5.
2: Good morning, Friday! DJ 달디, DJ 수, 그리고 신희준, 또 한 명, 시아 PD,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3: Happy 추석.
4: Happy 추석.
5: 네. 오늘은 한가위 추석, 그러니까 추석 특집이죠.
2: 네. 오늘이 추석이에요.
5: 네, 네 그래서.
2: 오늘이 그래서? 추석인데 문제는 한국은 한 3일 내리시죠?
5: 그쵸.
6: 오래 쉬던데요?
3: 어제부터.
2: 네.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까지 10시간 걸린다고.
6: 전 지금 제 귀에 까치까치 설레는 아 이게 아닌데 정신 차려야
5: 돼요. 신혜주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 이번 연도를.
7: 조금만 기다리면 또 와요.
2: 네. 엄마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벌써 9월이에요.
5: 맞아요.
3: 와 한가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죠?
5: 저도 사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3: 그렇죠.
2: 그렇죠. 중국 친구들은 좀 크게 하죠.
5: 그렇죠.
2: 시끄러운 사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풀문 빵이 있어요, 걔네.
5: 맞아요.
6: 문케이크.
2: 네. 문케이크 그게 있고. 우리는 추석에 뭘 먹죠?
3: 송편?
5: 송편
3: 먹었었죠?
6: 샤피는 누구 편?
2: 잠깐 여기서 퀴즈. 네. 송편 안에 뭐가 들었어요?
6: 그거 들어간 거 있고.
3: 깨 들어갔고.
5: 깨 네. 들어간 깨꿀. 것도 먹고.
6: 깨설탕, 깨설탕.
5: 근데 하얀 게 뭐였죠? 저는 하얀 거 들어간 거.
6: 앙금, 앙금.
5: 앙금. 네. 아, 맞아요. 네. 앙금 들어간 거 먹었어요.
2: 그러면 송편은 어디에 찌죠?
3: 찜기.
5: 찜기.
2: 찜기에 넣는데 거기 뭐 밑에 까는 거 있잖아.
5: 솔잎.
2: 그렇지.
6: 네.
2: 그렇지.
3: 그렇게 해봤어요?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6: 저 해봤어요.
2: 저는 할머니가 하는 걸 봤어요.
5: 그럼 맛이 좀 달라요?
3: 솔향이 나겠죠. 솔의 눈? 네.
5: 솔의 향 아니에요?
2: 너무 옛날이라 생각 못 하겠는데.
3: 제가 좋아했던 음료수가 솔의 눈.
5: 아, 네. 음료수.
6: 저도 좋아해요. 뭐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3: 머리도 맑아지고 뭔가 이 청량한 느낌.
6: 네, 맞아요. 네.
2: 근데
6: 네.
2: 왜 이름이 솔의 눈이에요?
3: 솔향을 넣어서?
5: 거기에 소주 타 먹으면 맛있다던데. 칵테일로.
2: 아침부터.
3: 낮술 한잔 하러 가야 되겠네.
5: 특별한 날이니까요. 네.
6: 아니 아까 전에 오는 길에 시아피디님이 그 얘기했어요. 특별한 날 뭐? 뭐 부터 오는 다음에.
5: 전?
6: 예. 네.
5: 전부터 먹죠.
6: 이거 얘기 잘 이거 지금. 띄어쓰기 잘해야 돼 이거.
5: 왜냐면은 네. 제 친구가 오늘 파티 추석이니까 한국인들끼리 파티를 하자. 오. 그래서 전 부쳐먹는 파티를 한대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전을 안 부치는데 여기 와서 전을 부치러 일을 하러 가야 되나? 그랬더니만 그 신희주님이 이걸 들으시고 네. 아, 띄어쓰기를 잘해야 된다.
6: 전 부쳐먹으면 안 된다고. 네, 전 부쳐.
2: 그러고 보니까 사실 나도 어제 선물로 받은 게 전 5가지 종류의 전이 한 세트로 돼 있는 거를 우리 애나가 열심히 해가지고 줬어요. 진짜 맛있던데.
3: 오. 다 먹었어요?
2: 네.
5: 오늘 없어요.
3: 명절인데 갖고 오셔야죠.
2: 네. 근데 왜 우리가 명절일 때 전을 부쳐 먹을까요?
3: 제사상에 기름? 올리려고?
5: 맞아요.
2: 그치? 제사상에 꼭 전이 올라가죠.
5: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왜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3: 예전에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5: 대접하는
3: 의미로 만들면서 이제
5: 그렇게 됐나요?
3: 남은 것들 먹고 하지 않았을까요?
2: 근데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 부치는 거잖아.
5: 근데
3: 전 부치니까?
2: 네, 며느리들이 다들 싫어하잖아요. 전 부치는 거.
3: 그건 시어머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5: 그 이제 약간 대물림 된 그런 느낌이죠.
6: 이게 조선 시대에 네. 기름하고 밀가루가 아주 귀했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네,
6: 그때에서 이렇게 명절이나 큰 잔칫날,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모여서 부쳤던. 그렇게 나오네요.
2: 그러면 우리 달디는 어떤 전을 좋아해요?
3: 저는 고구마.
5: 고구마죠.
2: 고구마 전도 있어요?
5: 네.
2: 감자전은 들어봤는데.
3: 아, 감자전이 있어요? 명절에?
5: 감자전 아니 명절에는 감자전은
2: 감자전은 식당 가면
3: 감자전은 막걸리 안주죠.
5: 맞아요. 감자전 제일 굽기 슬로우 쿠킹.
3: 맞아요.
2: 슬로우 쿠킹.
5: 네.
3: 그 이 겉이 바삭바삭하고 네. 속은 달콤한 그 고구마.
2: 맞아요. 겉바 속 뭐라 그러던데.
3: 초.
5: 혹시 그 그 특별한 전이 있다면 아니면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추석에만 먹는?
6: 한일전.
5: 아니, 한일전 추석에 누가 한일전을 먹어요?
3: 지금 집에 계시는 분 상전. 네.
2: 상전을 모시고 살죠.
3: 모시고 살죠.
5: 그렇군요. 아니 저는
3: 아니 시아피디 뭐 있어요? 네.
5: 아니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왜냐면 할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할머니가 그 탕 전을 먹고 네. 마지막에 탕을 다 이렇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먹는 잡탕? 아, 아, 있어요. 네, 네.
2: 전을 탕에다 넣어요?
5: 네.
2: 어,
3: 그럼요. 그럼
5: 그런 탕이
3: 남은
5: 있는데
3: 음식 맞아요, 다 넣어서
5: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3: 탕이라고 잡탕? 해야 되나? 하여간 뭐든지
5: 뭐든 다 넣어서 나물도 남는 것도 그렇고 다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3: 부대찌개 코리안 버전?
5: 맞아요. 코리안 버전의 부대찌개.
3: 그러면은 이게 전에 들어갔던 각종 재료의 맛도 살아나고 기름 맛도 있고
5: 그렇더라고요.
3: 되게 맛있어요.
2: 그렇구나.
5: 진짜 한국식 부대찌개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3: 명절 지나고 남은 음식 처리하는 방법.
5: 맞아요. 네. 맞아요.
3: 그렇게 많이 먹었죠.
2: 전 처음 들었어요.
6: 저도 처음 들었어요.
5: 경상도에만 있는 건가?
2: 그런가?
3: 그런가? 시골 음식이네.
2: 근데 우리 추석에 잡채도 먹어요?
3: 잡채도
6: 잡채는 그냥 명절 때 다 그냥 나오잖아요. 네, 네.
2: 좋은 날 나오는 거. 네. 전 생일 때만 먹어서.
6: 좋은 날.
3: 금요일 아침도 좋은 아침이니까 먹어야겠네.
6: 뭐 근데 잡채는 예전엔 저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3: 그럼요.
5: 네. 그리고 여기 호주에는 잡채가 진짜 많지 않아요? 한 식당만 가면 잡채를 팔던데요?
3: 그게 이제 한국 음식 중에 하나로.
6: 네 맞아요.
5: 맞아요.
3: 그러니까 소개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6: 그 재밌는 게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식당 가서. 부침개 앞에서 하나 시켜 먹고 혼자 먹는 거.
5: 어? 원래 그렇게 안 해요?
2: 얼마나 기름기가
6: 한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 나눠 먹잖아요.
2: 그쵸, 부침개는 나눠 먹는 음식이지.
6: 네, 근데 하나 시켜서 앞에서 진짜 칼질.
5: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저는 집에서 그냥 구워 먹을 때는 그냥 세 개씩 그냥 부쳐서 먹어가지고. 그렇구나.
2: 세 개씩 부친다는 게 세 개.
5: 아 미니전 말고. 미니전 말고 크게. 큰 걸로.
3: 저는 부쳐서 이렇게.
5: 크게. 전부.
6: 전부 먹는다.
2: 아니 저희 남편은 사실 해물 파전을 좋아하거든요.
5: 맛있죠.
2: 근데 저는 김치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3: 뭐 저는 둘 다 각자 매력이 있죠. 네,
6: 아내가 해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3: 해주세요?
6: 네 잘해줘요. 너무 맛있게 잘해주세요.
2: 전을 그 손이 많이 가는데.
5: 맞아.
2: 부추전도 맛있고.
3: 그럼요. 부추전, 배추전.
5: 배추전
2: 맞아. 배추전도 있더라.
3: 배추전이 이게 줄기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잎 부분이 그 부분이 맛있죠. 바삭바삭하고.
5: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그거 드셔보셨어요? 방아전?
3: 방아? 방아 입은 아는데
5: 방아를 부추랑 같이 넣어서 부추전처럼 부치는데 그게 방아잎을 넣어가지고 향이 방아향이에요.
2: 방아
5: 이것도 비요.
3: 세다 그러면은
2: 난
3: 향이.
2: 방아가 뭔지 모르겠는데.
5: 그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방아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갈 때마다 먹고 와요.
2: 방아
5: 진짜 맛있어요.
2: 요즘 광장시장 가면은 전 파는 데들 많이 있거든요.
5: 많죠. 근데 너무 비싸요. 거기.
3: 그러니까 바가지. 바가지에 담아서 나온다면서요?
5: 그런가 봐요.
3: 특별하게.
2: 잘 넘어갔어. 네. 전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 끝낼 것 같은데.
5: 먹는 거 얘기하다가.
3: 전 좋습니다.
2: 저도 전 좋아합니다.
5: 오늘은 이제 한가위 특집으로 저희 4명의 DJ가 함께 하잖아요. 네. 이것도 처음으로 있는
3: 그러네요.
5: 일인데
3: 그렇죠.
5: 오늘 방송 이렇게 잘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죠.
3: 뭐요?
2: 우리가 방송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5: 맞습니다.
3: 넘었어요?
2: 넘었지. 우와. 지난주가 1년이었죠.
3: 생일 축하합니다.
2: 와, 우리끼리 자축합시다. 네. 1년을 이렇게 떠들고 나가 왔네.
3: 네. 시간 금방 가죠.
2: 그러니까요.
3: 벌써 1년.
2: 벌써 1년.
3: 또 좀 있으면 2년 되겠죠? 2년이 3년 되고.
5: 아, 무섭다. 금방. 저 이제 곧 그 1년을 자축하는 방송을 또 특집으로 한번 내볼까 준비하고 있죠. 생각 중입니다.
2: 네. 좋습니다. 아니, 저 스멜리 치즈케이크 뭐야?
6: 네.
2: 유니폼. 멋있다. 네. 멋있다. 특별한 각색된 네. 유니폼. 네. 이쁘네요.
3: 네. 인사는 뭐 여기 정도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이번에 또 트리비아 네. 준비하셨나요?
5: 네.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빠질 수 없죠.
3: 네, 알겠습니다.
5: 다음 코너에서는 트리비아 모닝 코너로 만나고 이번 저번 주에 악동 뮤지션 저희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3: 네, 네, 네.
5: 잘 갔다 오셨죠?
3: 네.
2: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도 저는 사실 그 공연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 코로나 때는 사실 우리 갇혀 있었잖아요.
5: 네.
2: 저런 공연이 다시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5: 앞으로 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한인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3: 지금도 줄 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연들이.
5: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 마마무도 온다 그러던데요?
3: 네네.
5: 오, 맞아요. 오, 그럼 이제 그날도
2: 빅뱅도 오고 BTS도 오고
3: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스탠딩 코미디 쇼 이상준 쇼 네. 또 준비가 되어 있고
2: 그분 언제 해요?
3: 12월 5일?
6: 5일이요
3: 네.
2: 시드니에서 하나요?
3: 네네
2: 그것도 꼭 와서 봐야 되겠네요
5: 네, 네.
6: 욕먹으러 오세요
2: 볼 게 너무 많다
3: 3열까지는 욕먹는 자리
6: 네. 네.
3: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0: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성준훈 날 5월 제목 아싸.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 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저희 네 이번 코너는 트리비아 모닝 코너죠.
1: 어렵나요?
0: 오늘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저는 그 수준을 맞춰서 옵니다.
2: 누구의 수준인가에 따라서.
1: 그 지난주는 맞춘 수준이 그랬어요?
0: 아 저번에 달리님 다 맞추셨잖아요.
1: 아니 근데 이건 좀 어려운 퀴즈였는데 아 그전 주였나? 뭐가 되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
3: 저는 늘 어려워요. 네. 아니, 수능 보는 것 같아요.
0: 이게 달디님을 맞추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지고 아니 뭐야?
2: 어려워지죠. 달디의 수준이 높으니까.
1: 제가요?
0: 근데 저희의 수준을 맞추면은 달디님이 다 아셔서 너무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1: 오 그래요?
0: 모른 척 좀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추석을 일컫는 말 중 하나인 한가위에서 가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시작해 보았어요.
2: Caesars.
1: 가위바위보.
0: 가위. 아까 신희주님은 아까 계속 시저라고.
1: 네.
2: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계시구나.
3: 제가요. 네. 그때 당시에도 시저란 말을 썼나요?
0: 그때 가위는 진짜, 가위 아니었어요. 진짜 진짜.
3: 근데 뭐죠?
0: 아까 달리님의 말씀 사실 하셨어요.
1: 아 그래요?
0: 한 가위에서 한은 크다라는 크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3: 아 이거예요?
1: 이게 좀 큰 가위.
2: 큰 가위.
0: 근데 달리님이 가위의 뜻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1: 모르니까요.
2: 이건 복이 없어요?
0: 복이 없어요.
1: 이게 뭐 갑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0: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데?
1: 몰라요. 아 정확해요?
0: 네 정확하신데?
2: 갑에가 뭔데요?
0: 갑에가 뭔데요?
1: 몰라요. 들어본 용어예요.
0: 아마 그 날짜를 생각하시면 알지 않을까. 그거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 한가위면 보름달이니까 네. 보름날.
0: 그리고 영어로도 풀문이라고 하지 그쵸? 않나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비슷한 느낌으로
2: 한자겠네요 그러면.
0: 뭐 그런 우리말
1: 아니야 우리말이에요. 가위
0: 순우리말 순우리말 알고 있는데 정답은 저희가 4부에서 해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1: 네, 네. 쉬운 문제예요?
0: 아무도 모르시는
2: 못 맞히고
0: 거죠?
2: 있어 지금.
0: 아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네. 볼게요. 추석에 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강강술래 있죠? 그거는 과거 어떤 군사작전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군사작전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1: 아니 이거
0: 진짜 쉬워요.
3: 시아피디님이 추석에 하는 대표적인 민속 놀이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비 정답했는데
0: 건강술래
1: 둥글게
3: 이거
0: 근데 저희 문제는 항상 그 처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1: 네,
0: 네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썰 들어보셨을 걸요.
2: 건강술래 했어요.
1: 네. 네.
2: 근데 사람이 그게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0: 맞아요.
3: 네. 네. 거기까지는 아는데 어떤 군사작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0: 그냥 하나 던져주세요.
2: 남한산성.
0: 남한산성 전쟁. 그냥 던져주세요.
1: 행주산성.
0: 행주산성.
3: 밥성?
0: 밥성! 좋습니다. 이렇게 기세로 몰고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추석 아침에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무엇을 올리는 예법이라는 뜻일까요?
2: 티?
0: 저희가 한자도 사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차례.
2: 네.
0: 이거
2: 진짜 맞네.
0: 완전 티. 큰 한때.
2: 티를 올리는
0: 맞아요.
2: 예네.
0: 차.
1: 그 F는 어떻게 해요?
0: 네?
1: 아유 죄송합니다.
3: 전 지금 순서를 지켜야 된다.
0: 아그 차례.
1: 차례. 네.
0: 근데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사실 한자를 보기 전에.
3: 한자를 볼 줄 아세요?
0: 저 중국어 전공이었어요.
1: 어머,
0: 나름 여기서 또 그렇다고 합니다.
1: 네.
0: 네. 시아 PD의 전공은 무엇이었을까요?
3: 국어.
2: 아니 저까지는 그래도 한자를 배웠는데 두 분 배우셨어요?
1: 아, 그럼요. 시험도 쳤는데.
3: 저도 하늘천 따지 고무련 들어 다 하면서 손바닥 맞아가면서 배웠죠.
2: 아, 그렇군.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이네.
1: 저희 국어 시험에 앞에 다섯 문제는 한자였어요.
3: 아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한자였으니까.
0: 진짜요? 네. 네.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
1: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네.
0: 진짜? 언제부터
1: 병행 한겨레 신문 나오면서부터.
0: 그 신문이 예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나요? 네. 와우.
3: 그래서 옛날 성경도 보면
2: 중요한 건 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로 나와요.
0: 근데 중요한 말은 왜 한자예요? 중요한데?
1: 이 한자가 표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뜻을 가진 문자인데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 다른 뜻을 가지는 그 단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같이 한자를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정확한 뜻을 전달하니까.
3: 그렇죠. 좀.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저 위에 떠 있는 배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1: 그럼 뭐 고쳐야죠.
0: 그런 식이었군요. 네.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준비되셨나요?
1: 네.
0: 다음 중 추석 한가위에 즐기는 전통 민속놀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기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고르실 수 있어요. 1번 갑의 배짜기 시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소싸움, 세 번째 거북놀이, 네 번째 가마싸움. 이 중에 아닌 것을
2: 난 1번은 아닌 것 같아.
0: 갑의 배짜기 시합을?
2: 왜냐면 배짜기 시합은 보통 겨울에 방에서 하지 않을까요? 할 일 없을 때?
3: 그래요?
0: 배를 짜니까?
3: 전 좀 가만히 거북놀이가 뭐죠? 그러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거북놀이가 뭐예요?
0: 재민아이한테 한번 물어봐도 돼요? 거북놀이.
2: 거북놀이 불놀이 같은데요?
0: 그렇지 않을까?
2: 밤에 불 켜고 하는 그거 아닐까?
0: 그건 쥐불놀이 아니에요?
1: 총을 대보름에 하는 거?
3: 네.
0: 가북놀이가 뭘까요? 저희가 네 번
2: 사실 소싸움, 가마싸움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3: 소싸움은 많이 봤어요.
2: 소들끼리 소싸움. 싸우는 거요?
0: 소싸움은 추석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듣는 것 같은데?
3: 맞아요.
2: 그럼 가마싸움은 뭐야?
0: 가마 태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그 가마. 나는 솥단지 가마를 생각해.
3: 지금 머리 가마 말씀하시는 줄 알고.
0: 그러면
3: 일단은 저는 거북놀이.
0: 골라주세요. 거북놀이 뭔지 모르니까.
2: 달디는?
1: 저도 거북놀이 같은데 그냥 4번으로 가마싸움.
0: 그리고 수디제이님은
2: 저는 가베.
0: 네,
2: 그러면 치아피디는 소싸움으로 가야
0: 소싸움.
2: 되겠네.
0: 제가 그렇게 할게요.
1: 우리 중에 한 명은 맞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3: 100% 확률.
0: 그러네. 네. 다섯 개가 좋을 거예요.
1: 5번 정답 없음.
0: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도심 속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여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2: 저요. 호캉스. 네.
0: 호캉스 맞을까요?
1: 호텔이면 호캉스.
2: 그런데 리틀이면 리조스요?
0: 추석에 하는 휴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 저도 지금 호캉스는 그냥 하는데
0: 호캉스는
3: 추석
0: 그냥
3: 연휴에 고향에 안 내려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0: 정답 맞아 문제자의 출제도를 잘 파악하셨습니다. 네,
3: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2: 추캉스야 그러면?
0: 추캉스.
1: 추캉스.
0: 요즘 뭐 들어보셨나요? 추캉스?
1: 아니요
2: 처음 들어봤어요.
3: 맞아요?
0: 추캉스 아닐 수도 있겠네요.
2: 그런 단어가 있단
1: 전혀,
2: 말이야. 신조어가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
3: 이건 만들어진 신조어 아니죠?
0: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1: 방금 만들어진 거?
0: 아니 제가 근데 문제를 내기 전에 검증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1: 아는 옆에 분들한테?
0: 아니 그냥 진짜 실제로 뉴스에서나 이럴 때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는데 실제 뉴스나 그 블로그 글에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1: 뉴스까지.
0: 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뉴스 그 인터넷 뉴스. 네네. 거기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3: 못 들어봤어요.
1: 그러니까 호캉스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0: 호캉스는 그쵸 들어봤는데.
3: 명절 호캉스?
0: 명캉스.
1: 휴캉스.
0: 명휴캉스.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섯 개의 문제로 저희가 추석을 이렇게 기념해 보았는데요.
1: 쉬운 게 아닌데요. 우리 명절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2: 그러니까.
3: 지금 난해해지고 있어요.
0: 아, 더 어려운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
1: 차라리 더 어려운 걸 가져와 보세요.
3: 그러면 인정이라도 할 텐데.
0: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쵸.
1: 이거 정답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0: 저희 정답은 저희 마지막 코너 4부에서 저희가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저희가 동시에 인스타나 그리고 그 유튜브 릴스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참여해주시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 하나 듣고 와야죠.
1: 네.
0: 김부자님의 달타령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2: 您为避免灾害做好准备了吗? Australia Post 与 Australian Red Cross 携手合作, 帮助各家庭为突发状况做好准备, 今天采取几个简单步骤, 明天就能避免不幸, 详情请访问 redcross.org.au/prepare.
3: Alive 90.5.
4: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DJ 달디의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네, 추석하면 가족, 고향, 보름달도 생각이 나지만 솔직히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음식이 빠질 수는 없겠죠? 네.
5: 그럼요.
4: 뭐 송편, 전, 갈비, 잡채, 나물, 과일 등등등등. 명절이라 밥 먹고 전 먹고 송편 먹고 과일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전 집어먹고 무한 반복하죠? 했죠. 여기서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꼭 이런 말 한마디씩 하죠. 이상하다. 오늘 별로 먹은 것도 없네. 이렇게 배가 부르지. 그래서 오늘 건강 한 스푼에서는 추석 음식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기면서 몸에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먹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덜 부담스럽게 하셔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거 빼셨네요.
4: 뭐요?
6: 술.
4: 이건 디폴트래서 뺐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뭐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네. 밤새도록 놀아보자. 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6: 이거 무서워요.
4: 추석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평생을 먹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5: 다른 건 다 못 먹는데 그것만 먹을 수 있는
4: 뭐
5: 거예요?
4: 그냥 가정을 하고 추석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평생을 이것만 먹어야 돼.
5: 저는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탕국.
4: 탕국.
5: 그 맑은 두부 넣고 무 넣고 그 조갯살이랑 이런 거.
4: 조갯살 우리는 상어 톤배기 상어? 톤배기가 들어가는.
6: 저는 토란.
4: 토란.
5: 완전 다 다르네요. 저희는 그 완전 맑게 해서 해산물이랑 두부만 넣어서 맑게 끓이는 탕국이 있었어요.
4: 맞아요. 대구에서도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
5: 아 그래요? 경상도 음식인가 봐요.
4: 네.
7: 난 추석에 국을 먹은 기억이 없네.
4: 아 건조하게 드셨구나.
7: 네, 저는요. 네. 갈비.
5: 맞다.
4: 갈비.
5: 까먹었어요. LA 갈비로 할게요.
4: 옛날에 LA 갈비 없었어요.
5: 아, 왜냐면 추석 때 맨날 추석에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마다 한 번씩 LA 갈비를 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추석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전통 음식은 아니죠?
7: 아니죠. LA에서 왔대잖아요.
4: 그쵸? LA로 왔으니까. 그 LA가 아닌 거 아니에요?
7: 아니야. LA 이렇게 써 있던데.
4: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들은 거.
6: 네.
4: LA가 그 지명 LA가 아니고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LA라고 알고 있는데.
5: 진짜?
6: 뭐 일단 저는 지금 비가 LA에서 콘서트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5: 지금 여기 진짜 심각하게 필요해요. 통역기.
6: LA 갈비.
4: 뭐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6: 그러니까 우리 하이게 그러니까.
5: 아 진짜 너무 하이게.
4: 우리 준 디제이님은 어떤 음식?
6: 솔직히 갈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심 이거를 평생 한 가지만 하면은 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5: 무슨 전? 전도 하나가 아니잖아.
6: 그 저기 뭐죠 이렇게
5: 여러 개. 생선전?
6: 아니요 아니요 이거 도톰한 거 보죠.
5: 동그랑 땡. 그,
6: 동그랑 땡 비슷한 거 큰 거.
5: 여기 뭐 무슨 스피드 게임이야?
6: 빈대떡. 빈대떡. 정답.
7: 빈대떡 전으로 들어가나?
5: 근데 피디님 네. 동그랑 있잖아요. 하면서 크기가 손바닥만 하는데 빈대떡은 얼굴만 하지 않아요?
6: 빈대떡
5: 하나 몰랐어요.
7: 뭐지 이건?
4: 작게 볼 수 있으니까. 네.
6: 아니 갑자기 생각난 게 빈대떡에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4: 그럼요. 그렇죠. 돼지고기 갈아 넣지.
6: 맞아요.
4: 그다음에 뭐 넣지? 그
6: 녹두.
4: 녹두 들어가고 네. 김치 썬 거 넣고. 네.
6: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굳이 하나 하면 빈대떡이 낫지 않아요?
5: 영양소를 챙기겠다.
6: 영양소 플러스 기타 등등.
7: 네. 옛날에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었어요?
4: 그럼요. 돈 없으면 집에 갔어. 갔어. 네.
7: 빈대떡이나 부터 먹지.
4: 재료가 많이 들어간 데 있었나 몰라요.
5: 빈대떡 비싸요.
4: 비싸요.
6: 비싸요.
7: 지금은 비싸죠.
4: 저는 잡채.
6: 아.
4: 뭐 밥 대신 먹을 수도 있고.
6: 네.
4: 안주로 먹어도 되고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5: 달리는 안주를 고르신 거 아니에요?
6: 아니 여기 모든 보기가 다 안주.
4: 아무도 안주니까. 네.
6: 그렇게 안주에 계세요.
5: 네. 그렇게 안주에 계세요.
4: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명절에 자꾸 먹잖아요.
6: 네.
4: 어떻게 먹는 게 나는 맛있었다.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대로 먹는 거. 아니면 오다가다 보이는 대로 하나씩 집어 먹는 거.
5: 저 먼저 할게요. 이거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 부치면서 먹는 거. 전 부치면서 따끈따끈할 때 그쵸. 제가 생선전.
7: 제일 맛있어요.
5: 그때 빼고는 식으면 안 먹어요.
4: 일단 구우면은 식혀야 되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4: 한국은 날씨가 또 더운 때니까
5: 맞아요.
4: 상한다고 이렇게 잘 식혀야 되니까.
5: 근데 여기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꼭 누가 거들어줘야 돼요. 먹지 마라. 다 먹겠다. 그만 먹어라. 하면 이제 몰래 먹는 재미.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4: 그래도 구우면서 먹었나 봐요?
5: 그쵸. 구우면서 먹었죠.
4: 굽지도 않고 뺏어 먹는 사람도 있는데.
5: 제 동생, 종종 동생.
4: 또 우리 수 디제이님은?
7: 저는 잡채.
5: 잡채.
7: 잡채를 그렇게 커다란 데다가 너무 담아놨잖아요. 섞이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서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막 보면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거
4: 뒤통수 한 대 딱
7: 맞고. 그거야. 바로 그거야.
5: 그러니까 다들 혼나는 맛에 드신 것 같은데.
6: 갑자기 슬퍼지네.
5: 신혜주님은?
6: 아니 저희는 뭐예요? 그렇게 명절 음식을 해본 적은 없고 네, 어렸을 때 이제 큰 집, 그러니까 할머니 댁을, 친할머니 댁을 가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세요. 그럼 이제 주방에서 부르세요. 자, 큰 집 들어와라. 큰 집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고.
4: 아, 순서대로? 네,
6: 순서대로.
7: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
6: 네, 저희는 그렇게 먹었었어요.
7: 우리는 다 같이 먹었는데
4: 그치?
7: 가장 큰 상에서는 어르신들이랑 아들들. 저쪽에서는 딸들과 며느리들.
5: 완전 진짜 그
4: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5: 옛날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7: 너무 싫었어.
4: 그 집에 막 있는 상 없는 상 다 펴가지고
6: 그거를 저는 결혼하고 이제 처가댁에서
4: 있는 상 없는 상 다 펴가지고
6: 그거를 저는 결혼하고 이제 처가댁에서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0: 여기서 궁금한 거. 그 네. 집은 명절 때 무슨 술을 먹었어요?
1: 어, 술은 글쎄 뭘 먹었나? 예전에는 뭐 소주, 막걸리 이런 거 막걸리. 집에서는 그런 거 먹었던 것 같고 이제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그 뭐야?
2: 증류주?
1: 어, 증류주인데 뭐 있어요.
0: 이조 차례 지내는 거.
1: 법주 같은 거. 아. 그거를 먹었던
0: 되게
1: 것 같고.
0: 큰 병에다 녹아서 네.
1: 그걸 선물도 많이 했었는데 선물이란 게 이제 명절이라고 집집마다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뭐 네. 큰 집도 가고 작은 집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술을 다들 자기 거 자기가 사면 되는데
3: 한 마디도 도는 거 아니야 그냥
1: 네. 그렇습니다. 자, 추석의 대표 상징인 음식 송편 여기선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자, 깜짝 퀴즈. 과연 송편을 내가 몇 개를 먹어야 먹었다고 생각을 하나? 한 개? 세 개? 다섯 개?
2: 어, 배부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어, 어쨌든 내가 먹었다.
3: 기분,
1: 보통, 보통 이게 하나를 먹으면은 먹었다고 잘 안 하지 않나? 이게 그쵸. 맛만 봤다?
2: 근데 저는 떡 자체는 뭔가 먹었다고 생각이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열 개를 먹어도?
2: 열 개를 먹어도. 아, 떡은 떡이야? 간식인 느낌이.
3: 오, 그쵸.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2: 옛날에는
3: 요새 배불러.
0: 저는 세 개만 먹어도 배불러.
1: 세 개. 그럼 이제 송편 좀 먹은 것 같다.
4: 뭐 앞에 주시는 만큼
1: 남기지는 않아요?
3: 저는 안 남겨요. 그냥 있으면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먹잖아요. 네.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옆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처형이 이런 음식을 잘 해주시는데 제부 뭐 좋아해? 저는 뭐 이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야 그냥 먹는데 이만큼 먹으면은 좋아했으면 어떻게 먹냐?
2: 맞아.
1: 입이 짧아서 그거밖에 안 드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어, 잡채. 제가 좋아하는 잡채. 잡채는 채소 반찬일까요? 아니면 면 요리일까요?
3: 야, 이거. 아.
2: 저는 확실해요. 이거는 반찬이 안 돼요. 어. 제가 반찬이 안 되는 한국 반찬이 몇 개가 있는데 어? 잡채가 그 중에 하나고
1: 또, 또.
2: 감자채가
1: 감자채
2: 하나. 감자채 볶음 있죠. 그게 밥이랑 왜 어울리는지 모르겠거든요. 다 텁텁하잖아요. 뭔가 부드러운 게 넘어가야 되는데
1: 그거 살짝 태우면 맛있는데
2: 그러니까 그걸대로는 먹는데 어. 밥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반찬이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죠. 전도 마찬가지고
1: 얘기하는 게 다 안주네요.
3: 그러니까.
2: 그래서 저도 술을.
3: 저는 다 반찬.
1: 반찬. 잡채도 반찬.
2: 잡채도 밥이랑 반찬. 같이 드세요?
3: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 저 맨날 혼나는 건데 다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저는 밥이 한 반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찬 위주로 먹고 밥은 곁들여주는.
1: 어, 건강한 식단이다.
2: 잡채밥도 있는데.
1: 있죠 있죠. 네. 그 중국집 가면.
2: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는. 어 작은 그릇에 나오면 반찬. 큰 그릇에 나오면 메인 요리. 뭐
3: 야 이거 짜면은 밀어서 찌개로 먹고 어. 싱거면 땡겨서 밀어 먹고.
2: 맞아 맞아.
0: 아 저는 면 요리 같아요.
1: 면 요리.
0: 잡채는 좀 크게 나오잖아요.
2: 맞아요.
0: 나는 잡채가 포테이토 누들이라는 걸 호주 와서 알았어요.
2: 그럼 그전에는 그 당면. 뭘로 아신 거예요? 밀가루?
0: 당면.
2: 아
1: 당면이 그거예요.
2: 당면이 그거 아니에요?
1: 맞아.
0: 당면 포테이토가 어디 들어가 있어?
1: 이게
3: 당나라면.
1: 당나라면이에요. 당나라면.
2: 근데 진짜 당나라면이에요.
0: 근데 걔네 왜 포테이토 넣냐고 나는 포테이토 생각도 못했었어.
2: 아, 맞아요. 저도 글라스 누들이라고만 알았지. 포테이토 누들이라고만 알았지. 하고.
0: 글라스 누들이라고 하나?
1: 여기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2: 맞아요.
3: 이빨 깨질 수 있어.
1: 자, 추석 때 먹던 명절 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네. 이야기와 추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잔잔한 노래인가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석 음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명절 음식에 대해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 누구랑 먹느냐가 아니고.
0: 그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석 식사 5원칙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5원칙.
0: 그냥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2: 네.
0: 첫 번째 원칙. 이건 첫 번째 레슨. 굶고 가지 않기. 이게 명절이라고 음식 잘 먹겠다고 굶고 가면은 이게 양 조절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오히려 탈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2: 그럼요.
0: 그래서 적당히 먹을 때 먹고 굶고 가지 않기.
1: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애들이 먹는 걸 보면 너무 좋아했잖아요. 맛있게 먹어주면. 허겁지겁.
2: 더 주세요.
3: 아니 이게 너무 배가 고프면은 많이 못 먹어요. 조금 먹고 가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굶고 가지 않게 그럼 그런 의미로 네. 조금 먹고 가기.
2: 허겁지겁은 안 먹는데 네. 많이 먹기 위해서
3: 차곡차곡 먹을 수 있어요.
0: 자, 두 번째.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아서 먹기.
2: 그럼 리필해도 돼요?
0: 리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뭐 반대로 뭐냐면은 오다가다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내가 얼마나 먹은지 모르고 이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끝이 없는 거지. 무한 반복하니까.
2: 근데 달리님 그거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
3: 이게 거기서 좀 <아니야. 웃음>
0: 자,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접시에 올린 음식은 보이지만
2: 네.
0: 지나가면서 먹은 음식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다만 뱃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3: 안 먹었는데 배부르네.
0: 먹은 기억이 없는데 배가 불러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3: 네.
0: 좋아하는 음식부터 선택하기. 이거 사고의 차이인데 좋아하는 것부터 먹어야지 계속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2: 맞아. 그래서 저는 LA 갈비부터 항상 먹었어요.
0: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딴 거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배불러서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네.
1: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다 좋아하는 게 같아.
2: 그럼 그것만 빨리 동나고
1: 전쟁이 나는
2: 전쟁이에요.
1: 거지. 젓가락 전쟁이 나는
0: 하나씩
1: 거죠.
0: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하면서 가는 거죠.
1: 접시 제거.
0: 접시 제거.
1: 빨 되네.
0: 그럼요.
3: 배식 하셔야겠네.
2: 배식.
0: 접시 하나씩 들고 와서. 근데 네. 좋아하는 게 다 공통적이면 그걸 좀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3: 그쵸?
0: 어차피 집에서 만든다면
2: 그쵸?
0: 산다면 그걸 많이 사면 되고 음식 요즘 팔죠 많이 시드니에서
3: 다 팔죠.
0: 네. 아예 그 차려진 음식 비슷하게
3: 뭐
0: 세트로
3: 세트로 종류별로 이제 뷔페식으로도 다 나오니까
1: 요즘 반찬 너무 다양하고 좋아요.
0: 그러니까
1: 시드니 예전에는 한국에서 막 반찬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랬는데 요즘 시드니 다 있는데 뭐.
0: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 있으면은 꼭 물어보시잖아요. 뭐 사갈까? 돈 만들고 와.
3: 다 있어요.
2: 하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똑같이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요즘에 든 생각이 집에서 집밥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도
0: 네.
2: 그냥 엄마가 고생해서 만든 그 전을 먹고 싶은 거예요.
1: 맞아요.
2: 그게 맛이 똑같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맞아요.
0: 엄마의 어떤 피땀? 눈물까지 들어가나?
3: 아, 갑자기 슬퍼지는 게 그게 그리워서 어머니한테 그 전에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0: 기억을 못 하셨다면서?
3: 전혀 그 맛이 안 났어.
0: 그러니까 자주 가세요.
2: 자주 가고
1: 10년 만에 가면 그런 거야.
3: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집밥을 너무 좋아해서 밖에서 외식을 잘 안 해요.
0: 그러니까
3: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해놓은 거 남은
0: 외식
3: 거.
0: 외식사 분이
1: 제일 싫어하는 건데.
3: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밤늦게 들어가서 주점주점 해가지고 뭘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와서 처음엔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면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와.
1: 바로 그거야.
0: 귀찮지.
3: 네.
1: 해주는 것도 귀찮고 근데 와서 부스럭거리는 것도 귀찮은 거지.
0: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눈에 띄면 안 돼요.
1: 눈에 띄면 안 돼요.
0: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없었어도 안 돼요.
2: 안 보이는 사이에 걸려 있어야 되나 봐요.
0: 없었어도 안 되지만 눈에 띄면 안 돼요.
3: 왠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까치발로 들어갈 것 같은데.
2: 아직 방송 전이니까. 네. 뭐.
3: 네. 알겠습니다.
0: 네 번째. 이건 뭐 늘 필요하지만 특히나 오늘같이 명절에 많이 먹을 때는 천천히 먹기.
3: 네.
1: 근데 이게 가능해요? 맛있는 걸 먹는데?
0: 아니죠. 이제 가족끼리 명절이니까
3: 즐겁게,
0: 즐겁게 얘기도 네. 좀 하고.
3: 네.
1: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면
0: 뭐 결혼 언제 할래? 뭐
1: 스트레스
0: 얘기, 쌓인 얘기 얼마나 많아.
1: 스트레스 쌓인 얘기.
0: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1: 그렇지 뭐. 뭐.
2: 천천히 먹게 될 것 같아.
0: 먹고,
1: 밥맛이 떨어지는 거지.
3: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먹는다고.
0: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2: 도란도란 맞아요.
1: 넌 언제쯤 자, 인간으로 살래?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팩트는 뭐냐면 식사 자체를 즐기기. 네,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자, 그렇게 먹었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먹고 움직이기. 이제 평소 다들 바쁘니까 시간 함께 못했으니까 네. 이제 배도 부르니까 다들 가족끼리 손잡고
3: 강강술래도
0: 하고 밖에 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이제 시드니는 봄이잖아요.
2: 네.
0: 또 한 며칠 또 춥긴 했지만은 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니 근데 다들 배부르면 이제 등 깔고 누워서 그럼요. 핸드폰 보지 않아요?
0: 다 뺏어야죠. 네.
2: 다 뺏어.
1: 뺏어. 무서워.
0: 다 뺏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각자 방으로.
2: 아니 진짜 추석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할 때도 먹고 뭐 점심이라고 또 먹고 그렇죠, 저녁이라고 그렇죠. 먹고.
0: 사실 전날부터 먹어요. 구우면서.
2: 맞아요. 그럼 계속 이제 술이랑 같이 이렇게 맞아요. 계속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0: 얼마나 신나게요.
2: 달리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
1: 근데 저희가 옛날에 큰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라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큰 집이면 아시죠? 추석날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오는 게 아니라 하나 왔다 가면 또 하나 밥상을 수도 없이 차려야 맞아요. 되는 거야.
0: 저희 집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 윗대 어르신분들 계실 때는 차례 지내고 가서 다 인사를 드리고 집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밑으로 오시는 거 이제 밤까지 계속 그렇지. 그렇게 그럼 하루 종일 먹고
1: 또 하나 있잖아 밤에는 집 애들 안 가고 고스톱을 치셨잖아요.
2: 맞아 그러시는 거
1: 밤새도록
2: 윷놀이랑 고스톱 다 했던 것 같은데.
3: 야
1: 뭐예요?
3: 아 저는 그런 추억이 진짜 1도 없어요.
0: 아
2: 잠깐만 네. 눈물 타임?
3: 아니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0: BGM?
3: 말씀하셨던 거는 전부 다 드라마에서 봤던 거고
1: 어머나
3: 주변에서 봤었고 저희는 진짜 친척끼리 모여서 고스톱 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차례를 지내거나 이런 게 없이
2: 그럴 수도 있겠다.
0: 그걸 안 해도 명절이니까 모이진 않나요?
3: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게 딱 그 점심 오후 때 한번 잠깐 모여서 안녕하세요. 네.
2: 저는 네. 그거밖에 생각 어렸을 때 그 어른분들이 이제 고스톱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마지막은 이게 큰 소리가.
0: 그렇지. 뒤집으면서 끝나요.
3: 좋게 안 끝나는 거구나.
0: 아니 고스톱은 뭐 거울 보고 혼자 쳐도 돈이 없어진다는데.
3: 야 명언.
1: 아니 근데 저희는 미나토를 많이들 치셨거든요.
0: 미나토.
1: 네, 미나토들을 많이 치셨는데.
0: 추억의 미나토.
1: 저희 엄마의 둘째 언니가. 얼마나 맞이 쳤으면 다 알고 있어. 누가 뭘 들고 있는지 다음에 뭐 나가고 있는지 완전 귀신이야. 귀신.
0: 네. 아 귀신은 아니고 확률이에요. 네. 사람들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3: 저는 좀 얼마나 많이 쳤으면 손에 지문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1: 아니야. 그게 페이스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3: 아니죠. 눈동자에 비치나요?
0: 왜냐면은 고스톱도 그렇고 미나토도 그렇고 뭐가 좋은지는 다 네. 똑같이 알잖아요. 규칙이니까. 그걸 들고 있을 만한 사람이 이제 그걸 그부터 치는 걸 아는 거. 근데 한 두 턴 들었는데 이 사람 안 치고 있었어. 네. 없는 거지.
1: 아.
0: 그럼 그 다음 좋은 게 나왔으면 아, 이 사람 저걸 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1: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참을 수 없는 웃음? 내가 이 판 확 엎어버릴 거야.
2: 항상 어떤 문화, 어떤 게임이든 이제 좋게 즐겁게 그렇죠. 이번에도 하시길 아니, 바라면서.
1: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항상 허리 아파를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인데 아유. 고소판에 앉으시면 4시간, 4시간을 5시간도 하시죠. 그대로 맞아요. 앉아 계세요.
0: 맞아요. 돈 걸리면은
2: 도파민. 도파민 아니에요 그것도?
0: 도파민도 있고 금융치료가
3: 이게 금융치료 야 이게 진정한 금융치료다 그러면서
1: 금융치료
0: 네. 이렇으면은 본전을 찾아야 되고 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2: 다 어디로
0: 가냐면 내가 땄을 때가 본전이 되기 때문에. 아,
3: 아, TV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지금.
0: 모든 사람이 다 잃어요. 결국은.
1: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야.
3: 그럼 모든 사람이 다는데 그 돈은 어디 간 거예요?
1: 그게 궁금한 거지.
0: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2: 어디 갔어? 아, 그래서 그 이게 맨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엎으셨구나.
1: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0: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자, 우리 음식 밸런스 게임 짧게 하고 갈까요?
3: 네.
0: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송편 10개 먹기 대 전 10개 먹기. 송편 또는 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전. 송편.
0: 오, 한 분 송편.
3: 네.
0: 두 분 전.
3: 전. 네.
0: 여기서 세대가 갈리죠. 네. 자, 다음 문제. 송편 속으로 그러면은 깨 아니면은 콩. 하나 둘 셋
1: 깨
0: 오 깨 맞네요. 깨 맞아요. 자 전을 먹다가 딱 하나만 남긴다면은 동그랑 땡 동태전 하나 둘 셋
1: 동그랑 땡
0: 못 들었어. 동그랑 다 동자라서 동태전 손들어 보세요.
1: 저기 동태전
0: 아 동태전, 동태전. 싫어하시고
2: 네 싫어하는 거
0: 왜 동그랑 땡 왜 남겨줘 그 맛있는 걸?
3: 에? 아, 둘 중에 하나밖에
2: 없어요. 아껴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아껴 드는 건가? 네,
3: 저는 없어요. 사실 안 남깁니다.
0: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오 이거 시아피디님 갈비 없는 주석.
2: 슬프다.
0: 잡채 없는 주석.
2: 둘 중에 뭐가 나은지 고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둘 중에 그렇지. 뭐가 나은지. 자, 갈비 없는 주석이냐? 잡채 없는 주석이냐? 갈비 또는 잡채. 하나, 둘, 셋.
1: 잡채. 갈비.
0: 잡채 좋아하시고 갈비를 좋아하시고 네.
2: 아 그거는 이제 없어서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추석 음식을 평생 내가 만들기
1: 미쳤어요?
0: 아니면 평생 설거지 내가 하기.
2: 아.
0: 음식 대 설거지로 하겠습니다.
2: 아, 둘 다 싫은데 아 3초 만에 골라야 돼요?
0: 자 하나 둘 셋
3: 만들기
2: 만들기
0: 음식 설거지
2: 아 근데 설거지 워싱디시 그 설거지가
0: 워싱디시가
2: 해도 되는 거예요?
3: 아, 그래도 저는 늘 음식을 제가 하고 설거지는 남이 하는 게 좋아요.
1: 저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 네. 담당이라서
0: 아, 네. 그러게 저도 집에 설거지 담당이어서 네. 우리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3: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둘 다 하는데
2: 근데 정답. 이상해 음식은 잘 만들면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설거지는 누가 설거지했어?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잖아요.
3: 아니요. 못하면 혼나요.
1: 맞아.
2: 깨트리면 혼나.
1: 맞아.
0: 저는 자기 만족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으면 보기 좋더라고요.
3: 아, 저희 처형래서 늘 명절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가서 많이 먹으면 또 잘 먹었으니까. 처형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처음에 했거든요.
0: 네.
3: 제부 그냥 내가 할게.
0: 두 번 해야 되잖아.
2: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3: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처형 저는 커머셜 스타일 설거지.
1: 아니 근데 저는 제 나름의 룰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 남이 집에 가선 설거지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에선 아무도 설거지 하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2: 저도 그 이해는 가요.
0: 이제 이 집에서 모이면 되겠네요.
2: 다들 수디제이님 집으로.
3: 네. 아싸.
0: 추석날 턱집으로 턱집
1: 예, 턱집
0: 추석날 특집으로 추석 명절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호주에 사는 우리의 추석 음식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추석 풍경을 쉽게 찾지 못해서 마음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편안한 추석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4: Alive 90.5
3: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디님 아까 전에 야 우리 칼같이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제가
0: 오늘
3: 아니에요. 오늘은 가위같이 잘해야 네. 돼요.
0: 가위도 한 가위같이 네.
2: 큰 가위.
3: 네, 네, 그 한 가위 오늘 추석입니다. 근데 여기 시드니에 살다 보면은 사실 추석인데 추석 같지 않고 네 오늘 다 출근하잖아요.
0: 일하러 가야죠.
3: 네, 학교 가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아침부터 우리 아까 전에 저 건강한 스푼처럼 뭐 음식, 그쵸. 뭐 친척들, 뭐 TV에는 명절 특집, 뭐 뉴스에는 고속도로가 어디가 막히고 이런 거 나오는데 네, 호주에서 오늘 우리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친구들 방에 다 그런 게 나와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3: 네네.
1: 시댁 갔다 와서
3: 멋있어. 아 그거 없으셔서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달리는 수다방은 네. 내 기억 속의 추석은 이랬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라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어릴 때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1: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인사하고 이러는 게 되게 흥분스러웠었어요.
3: 그럼 제가 진정제를 놔드려야 되나요?
1: 그 어린 네. 마음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0: 좋았어요. 아, 많이들 사람들 모이는 게.
3: 저는 용돈.
0: 용돈.
3: 그래도 어르신들 뵈면은 친지분들 뵈면 어렸을 때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
1: 용돈.
3: 네.
0: 이제 갚아야죠.
3: 아니 이젠 뵐 일이 없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거야.
0: 아니면 네. 뭐 밑으로 또.
1: 그렇지. 내리사랑이죠.
3: 이거는 흘려보내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분들도 받을 걸 기대하고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3: 아, 예, 그럼요. 흘려보내면 또 저희도 또 흘려보내고 예, 점점 밑으로.
0: 네. 저는 아까 도로 막힌다는 얘기. 네. 저는 대구에 있었고 그냥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 다 뭐 근처에 계셔서 그냥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서울 사는 친구가 아버지 차를 타고 같이 대구를 올 때 그때만 해도 한 80년대 중반쯤이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고 넓지도 않았고 거의 뭐 12시간 기본.
1: 아, 맞아. 대구까지.
0: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사실은 약간은 부럽기도 했어요.
1: 어?
0: 저렇게까지 이렇게 여행을 차를 타고
2: 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
3: 아니 아니요. 저 사실은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저도 없어요.
3: 근데 그게 부러웠었어요, 진짜로.
2: 저도.
3: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렇구나. 12시간 안에 차에만 있는 건데?
0: 아, 뭐, 그때는 빨리도 못 가니까.
1: 난 지금도 싫어.
0: 차가 엄청 막히면 내려서 뭐해 먹기도 하고 그 당시엔 고속도로에서
3: 뻥튀기 아저씨도 오시고
0: 맞아. 지나가시고
3: 오징어 아저씨도 오시고
0: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찌나 부럽던지.
3: 아, 근데 저는 진짜 부러웠어. 해 보고 싶었었어요. 할머니 댁도 서울이었고 다 그랬었으니까
0: 그랬는데 이제 도로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대전에 있었는데 집은 대구니까 여전히 대구를 내려가야 되지만 그전에는 경부선밖에 없으니까 모든 위에 차들이 다 그 라인을 따라와서 흩어졌는데